0: 덩마리 샤카워 덩거 33 포인트 디그리 셀시스 때 장어려 덩거 네지네 포인트 4 디그리 셀시스
1: 아오 앵거슨 하이롱 카링 바타 칸조라 쇼파캬 바이토거슨 해먼토 쿠마르 조반테니 카랑 카라 사몬 카나이니 센 오판드니 바살레세나 디니 반도노 컴탱카 앙너르톰 안노기 덩거
0: 앙카크 장티
1: 조토노 샬카함

0: 앞으로 좀 지리코의
1: 예.
0: 이제 가지 카프로 문거의 앞으로 빨리 회례 양의 탕래
1: 그래서
0: 앞으로 이제서 등달른 거 아부 기사 완수구의 동근이 동원한다. 다음에 봐가야 하니까.
1: 하고.
0: 그런 그래 복로의 완수구의 제 밖에 사노 밖에 하노. 아부 하이. 이거 뭐 이 완수구의 참 맞다는
1: 거야. 아우.
0: 그래 진이 조사 기록 논문이 또 보러 와서 다 보러고 아바 이게 시링 와서 동나이 기사는 녹작사 가방국 망어 시리콘의 망어다 녹래 다 이거 라마 이렇게노 시리콘이 좀 탄가 말잘부터 시리콘 탄이 보던 거 가리 잘 그때 탄에 붙던 거 어디부 탄에 붙던 거 아부다 이 재미였다. 어떻게 해요? 그 예린 가이 꼭 살아 이 꼭에 걸 이 우정에 붙던 거. 그 박사 꼭 사나 박이 러기 나년에 박이 원년에 러기 나년에 붙던 거. 어떻게 해요? 동물에 그 아부 해요 또 아부 삼고 걸년이 꼭은 걸이야. 그 지금 아부 조라 조라 워슨 시린 카이톤 하뇨 아부 기니 바게 하미아 본 사이톤 카 아리 탐니 바게 보 아키 사다 럭사 스이 와르 리니 부다 스비 박사 스키니 타 시 와리 종이 야사
1: 아우
0: 아무티 하 그래서 아부 보 아제 스이니 기안토 아부 두다 노무 종
1: 아우
0: 보 사이니야 보 제프로 비니 제 와나 무슨 자게 와리 리카 막카픽 작팅이 폰 와리리카 박사가 저 카핑이 나냐 해 와나 있는 좀 스위로 가데 트니 말릭 보 와나 작네 저 보 함자고
1: 네
0: 그 와토 네 저 볼부 카럭사리 힘래 아무들 흔히 삼아카나 앞사 칸가이 스위로 와로 스케 등고
1: 아바 할 카나요 그
0: 제가 또 파이미야
1: 네
0: 어 비타라고 카이미야 앞으로 네 이로 박사 사리
1: 아우
0: 그냥 하여튼 새롭이야.
1: 응.
0: 새야 미로 보게 그래.
1: 응.
0: 슬라이, 이제 보러 새야 미로나 삼정만 슬라이 보러나 삼정만가 해드봐.
1: 아니 아버 하야. 니네 뭐 니네 파정티 뭐 아버 강원 소문나. 피아바제 말마다 럭보 동네 난고 해드와 진호 하사고.
0: 난고 매담 난고도.
1: 저도 말마다 나. 아밍 시럽이야.
0: 응. 보러 보록니 이제 도문바이 아스니 도문도 켈라이 이 보록 날려 박사 보록소 이러고 아미 오늘 무슨 소리 함자 그게 봐 이제 보록 그렇게 많이 맞게 탄강가 보록 먹을까 그러니 하나이 아주분 캄바이리 양나 양테 해도
1: 아 암테 하이로군 그 아부 하이길래 자야
0: 사바야 능바야 카이 아부 오고노
1: 아부 하이 그또 박사 아부 하이 힌게 또 자야 꼭 아부
0: 하이페이 보록니 공로고노 동고 아보 이니 아르원은 함낭가이 예래 꼭세 동나이 그 빈타네 문서석 사낭가이 바보 마양나이 가이 아보 하이로 보로고노 아무슬라이 보로노스 한당나 나고 보로노스 바나나 해디바 가이 아보노스 오제 시링 동만이 꼬고노 아저 그 아보튼 아보 살게 저 꼬방 튕이디바 가이
1: 더더
0: 등록 사람한테 진이 서버스터 제가 랑마가랑세 진이 보라. 어 보롱이 바가시 저도 기초 승산이 많이 크는
1: 아우.
0: 이니 독사 독도 인도 말마다는 그 부황과 방도 저도 매력 사람자.
1: 아우.
0: 에디바.
1: 이이.
0: 가야 아브니 바가이 등 가방국노 진이 보롱노 승 제가 진이 카바이 캐지. 등 람송한 안고 소반한 안고 매력 다려 놓다. 야프나 안고 앞에. 가브노슨 오코 포록스니 살아기 야콜라기 에클라기 야행용구 동동이야 이 삼문바체 진이오 오코 폭탄이 제 그런 아보 삼문바 시작다 나피세 가브노슨 섭섭모이 아바 하뇨 예랭 콕노 살아기 야콜라이토 무이탄이야 저러고슨 시링 가완충나부 좀 그 정도는 난고 우리 산업도 살정톤 때서 농의 정톤 아버 삼아가지고 고는 게.
1: 더 그래. 더.
0: 그러니까 아버는 아이 인계승, 만에 대박 북한군 없던가 함께 당이면다.
1: 아.
0: 박사 아니 기시사 반역 가방.

0: 말이죠. 꼭시카로 동아지.
1: 다친거나 사고 사허르머니 아로 아들 꺼면 속보이작 택시 거기도 나 있냐구나. 아 샤디 화짝해.
2: 헬로 저거.
1: 아 샤디.
2: 헬로.
1: 아 가나이 동 샤디.
2: 에 봉 간다고도. 당일 한 번에 와보니. 내삼 가나이.
1: 샤디 샤디. 에
2: 그 조금만 이치질한 거 손에 막아서 이 어선 다 이 몰리 삼.
1: 나도.
2: 그래 한번 저거도.
1: 한번.

0: 난 가라지 뭐 나비 함자 마치니 카통 와 반다. 이게 되게 제 거기 나이네 이거. 헬로.
1: 헬로.
0: 아, 사디.
1: 오랑 스마일 말이야. 아, 마르크 사이 간섭네 와투.
0: 아.
1: 나로베데.
0: 하? 사더니 사디. 헬로. 사더니 사디. 나라 꼭두 클레겐게 와신의 자리 앙엄하이를 쌉문 크라나무 중 흔해 앙과현 시내 빠이캬 하지 바로 바하이 정으로 그니 생라이겐게 가등 타나이 너그니 까함니 바기 낭하이니 샤오 아니 가방니 다우디 우크서 나신 꼭두 클레겐게나 앙엄하이를 쌉문 크라나무 중어 안엄하이를 쌉문 크라딘 자리 맞 그니깐게노 앙로글리그노 세냐락나이 문 케냐락나이 농바기 앙터 쌉문 타네 인가 타징 데코로 사월머니 닌바기 어르 쌉문